0: 빵짱 예리조이!
1: 푹 내도 소리 가도 살림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!
0: 빵짱 예리조이!
1: 무다무 필리한 임포르테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싹 갈라와까!
0: 빵짱 예리조이!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!
0: 빵짱 예리조이!
1: 이 먹어봐라 글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부카스 24 horas!
2: Choy! Mabakal ba kung Choy Electric Fan, Choy?
3: Ano ang klaseng electric fan?
2: Ay, Choy! Mag-steady lang! Ang hindi na magtiyok-tiyok sa iba!
3: Back to

0: 빵짱 일이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일이죠.
1: 뭐다 모필리언 임포르테 밀루칸 건강한 바가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일이죠.
1: 바라사 바는 빵 맞죠?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일이죠.
1: 뭐이 먹어 말라 그런 프레스카 한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
2: Choy, may alcohol ka mo na, Choy?
3: Day, ano mo ang alcohol?
2: Ipaligo ko sa bigo ko. Para mapatay tanan niya kagaw na nagatapik sa iya. Babaidor!
4: More fun!
5: More music!
4: Side by side!
5: Just enjoy the ride!
4: I can send you into overdrive!
5: More!

0: 빵짱 예비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츠블라이
0: 빵짱 예비죠.
1: 뭐다무 필요한 인포르텐 유로칼 건강한 바가이 석칼로워커
0: 빵짱 예비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죠.
1: 이 먹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Choy, may antipara ka na nga may grado?
3: Daw ka bata pa malansi mo mag-antipara nga malabo na gidaw?
2: Tsakto kagi Choy, malabo na nga mangin kami. Amo na, siya pasuksukon ko antipara para makita niya kung ano ko siya kapalangga.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If someone asks you to step outside to talk, don't just follow. Instead, ask to talk right where you are in a space that's open, visible, and surrounded by people. Remember, if you don't know the real reason, don't put yourself in a risky situation. Sometimes, safety is in staying visible. It's harder to harm someone who stays in public view. Stay alert. Stay smart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